그런가? 그런가, 대리? 그런가, 대리? 스타 274 하시. 그런가? 지들에게 쓰면 티켓. 인연 기티 원터치 이 여행의 머신이 티 다리 그때 너네 가위 스타 274 하시 티켓 넘버 6 보다 보다 보다 넘버 160,000 보다 160,000. 이게 여행이 왜? 핸드 노는 거 왜? 스타 274 하시. 티켓 넘버 6 티켓 넘버 6 아이라 아기타스 웨이트 원 미니트 아기타스 원 미니트 아기타스 웨이트 원 미니트 원 미니트 내가 아기타스 오다리 스타 274 하시 스타 274 하시